0: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려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너는 사탄이 흔들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늘 흔들린다니까요. 시몬아 시몬아. 그래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주신 이름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부른 이름이 있잖아요. 베드로야 부른 이름. 그것을 새 이름이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이름을,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을 마셔. 그 반석은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시몬을 보고 너 반석이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붙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성령 임하고 나서도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음식 먹다가 음식 안 먹은 채 외식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책망받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시몬인들이에요 다. 원래 태어날 때 시몬. 혈과 육으로 태어난 시몬.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름 붙들고 있어요? 왜 우리의 이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갈 때는 미안합니다. 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설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는 할게요. 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붙들어요? 그 썩은 이름. 그 제약된 이름. 아버지의 혈과 육으로 난 그 이름. 제약동에 잉태된 그 이름. 사라져야 될 이름. 왜 그 이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날마다 흔들리면서. 날마다 주를 부인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요? 몇 푼, 푼돈 앞에 예수 팔아먹는 우리들인데.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이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우리들인데 문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 너 친구였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고 싶어 막. 뭘 유혹 좀 안 해주나. 기회만 있으면 교회 말씀 듣지 말고 도망가고 놀고. 청년 때 그러잖아요. 심심하니까 야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재미는 없나?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재미는 없나? 재미는 없나? 사탄이 날 유혹 안 해주나? 사탄이 날 유혹 안 해주나? 그 말이에요.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없거든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재미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아,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죄 짓는 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게 혈과 육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요. 금방 말씀 보다가 보인 거예요. 원고할 때는 이 내용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자, 밀가루가 우리를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예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세 번 저주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부인해요. 부인하고 또 돌이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돌이켜주세요. 돌이켜고 난 후에 형제를 뭐라고요? 굳게 하라. 그럼 베드로가 이제부터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했을까요? 이게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 이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베드로가 어떤 천국 열쇠를 전할까요? 놀라워요.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말, 아,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구나. 자, 베드로가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들로 고백해서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름했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죠.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알게 해서 신앙 고백이 나온 자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뭐가 벗겨져요? 멍에가 벗겨져요. 무슨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가 벗겨진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 못했다니까요. 왜? 율법에 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은요. 자기들은 메시아 오면 심판받는다고 살았어요. 심판받는 게 좋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장기로 살아야 해요? 이런 환경에 그렇게 되어 봐요. 장기로 살 수밖에 없지. 물론 요즘 장기가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장기짓 하는 사람 많았어요. 남은 게 몸뿐이니까 오늘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대생들이 물론 일부지만 자기 유흥비를 마련해서 몸을 파는 일들이 아니 막 공공연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장기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들 장기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일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몸 판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장기들은 자기 유흥비를 말해 자기 캐라를 위해서 한번 갔다 오면 500만 원 받잖아요. 짜다 재벌 회장이 더 줘요 더 가치에 따라 상품 가치에 따라 그게 오늘 이 시대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 장기는 달라요. 정말 가족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들은요 자기 죄를 알아요. 메시아 오면 나는 심판받아 나는 메시아 오면 심판받아 죄인이에요. 세리예요. 나 메시아면 심판받을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나와 함께 먼저 갈 것이다. 누가 화가 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그 묵은 짐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예요.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바리새와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의 짐을 벗기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지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가득 지우기는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손가락도 깎다니. 이게요 재벌 회장들이 아무리 윤리 경영을 외쳐도 자기는 거기에서 초월한 황제거든요. 법에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일부들이 다 그래요. 겉으로 나서는 윤리 도덕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뒷구석, 그 뒷배경은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내부자들의 이야기가 그게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적 상상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에도요. 아주 뭐 물론 그런 사람이 뭐 일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법에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가고 경제의 정점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뭘 하고 싶어요? 예, 꼼짝 안 해.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도 가르치기는 뭐예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제가 창원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우스운 그 창원시청에서 붙인 표를 봤어요. 그 현수막을 봤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창원에서. 이 더운 여름에 뭐. 이번 여름 휴가는 창원에서 금수하고 뭐 어떻게? 뭐 금수하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우리가 60년 됩니까? 정말로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개돼지라는가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창원에 있을 것이면 그렇게 안 한다고 외국에 나갈 거예요? 지 알아서 다 갑니다. 그럼 말한다고 개도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개도 될 인간이 아니에요. 교정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서붙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뭐요? 탁상행정의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가도 그런 플랜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자,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늦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런 유대 사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네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더 공경해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왜요? 왜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아버지는 세상 사리를 알려주는 아버지만 스승은 뭘 알려줘요? 천국 사리를 알려주는 스승이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 선생이 뭐 천국 알려주는 선생 없잖아요. 돈 잘 벌게 하는 선생 많지만. 이게 천국 사리를 알려주는 선생이기 때문에 세상은 유한하고 천국은 영원하니까 선생이 훨씬 더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랍비예요. 이게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랍비를 떠받들어요. 왜 떠받든다고요? 세상 사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어른들에게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 과외비 얼마 듭니까? 아이들 학원 과외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하여튼 대한민국 아줌마들 학원만 더 안 보내도 대한민국은 더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번 과외 선생님 한번 모셔본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있기는 했다 그래요. 아이들 성경 과외 하려고 뭐 몇백만 원 상품 구조가 한번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 망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요, 뭐요? 하늘나라 가르치는 그 선생을 아버지보다 존경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성국에 가는 데는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그들이 세상의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더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한 그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더라. 23장 1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 그럼 기존의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전도해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생기면, 교인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뭐 했어요, 이들을? 천국문을 가로막았어요. 무엇으로 가로막았어요? 법으로. 법으로!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제일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완성된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법으로 대하면 그건 부모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법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돼요. 아이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자녀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전부 다 법으로 하거든요. 자, 이번에 성적 얼마 올르면 스마트폰 바꿔준다. 이번에 뭐 몇 등 하면 자전거 사준다. 전부 법이었어요. 성적 내려가면 용돈 깎는다. 아이들이 그거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목사고 장로 근사를 해도, 오래 다녔다는 해도 예수로서 무조건적인 용서 받아봤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세상이 왜 지옥이냐 아세요? 법이 있어서 지옥이에요. 법은 왜 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알려고 유대인들에게 법을 줬는데 세상에 죄를 알기는 커녕 그 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법 잘 지키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법 못 지킨 너희들은 죄인.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세리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창기가 되었는데 나는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전에도 못 나가고 정말 탄식하며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해 주셨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천국 1등 자리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맡았다고 하는 그들은 백성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고 교인 하나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현실이 2000년 전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법을 달라고요? 법을 안 주니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의 눈 물어보세요. 시켰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의 눈 물어보세요. 집에 10시까지 와. 10시에 와가지고 자는 체하고 아버지 엄마 잠들면 다시 담 넘어갑니다. 법을 안 돼요. 그런 사랑도 한번 못 해보신 표정들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완성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저렇게 천국 들어간다는 그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천국 열쇠를 맡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이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돌이킬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돌이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사람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교회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자기의 피와 땀이 들어간 건 다 엉터리 교회예요.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헌금을 얼마 했다. 나는 교회당 옮길 때 뭘 했다. 나는 전도를 얼마나 했다. 우리 가족은 몇 명이다. 나는 이것저것 했다. 라는 것들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건 혈과 육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건 마귀가 그대로 흔들려 넘어지는 교회들이에요. 오직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 베드로 부인할 줄 알아요. 부인할 줄 알아요. 베드로. 그러나 내가 교회 세우겠다. 누구의? 베드로 네 위에. 오늘 우리 부인해요? 흔들려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 이게 교황권을 가지고 교황이 파문하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세 번 해야 될 것을 오늘 한 번에 다 하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합니다. 우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복음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했는데 찔림이 왔어요. 아,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정말로 맞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 속에 오늘 우리도 포함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근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려는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전도하러 다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뭐도 지키고 있어요?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과도기예요 아직은. 율법도 어려서부터 지켰으니까 그게 습관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데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율법의 문제잖아요.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제는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뭘 지어줬어요? 멍에를 메워줬잖아요. 멍에를. 율법에 멍에를 메워준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율법의 멍에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결론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의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뭐 이제 읽어도 이게 다른 해석 필요 없이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한 시간 동안 한 게 이 말씀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거 누가 말해요? 베드로. 베드로도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라 할 때 안 갔습니다. 성령이 떠밀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갔잖아요. 법으로 못 가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믿음으로. 율법 지켜서 마음이 안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마태복음 23장과 연결되지요. 마태복음 23장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법으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에서 저주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멍에가 벗겨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거죠.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율법에 완성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법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꾸만 법을 요구할 것이지만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사랑하면 되는데요. 사랑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 율법 지키는 우리나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엘리야김이 천국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받아요. 다윗의 열쇠는 왕궁을 열고 닫는 열쇠인데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그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이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라 너희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 뭐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아니 지옥과 사망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천국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이분이 베드로 보고 너는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보고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 보고 갈대 같은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거룩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의 사랑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혈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 이번 주 함께 하셨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와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9월에도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버려진 개를 많이 키우는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키우는 수백 마리의 개들 중에서 너무 사나운 개에게는 착하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너무 나약한 개에게는 용맹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개들이 그 이름대로 착해지고 용맹해졌다고 하는데요. 동물인 개에게 사람이 이름으로 부른 말이 개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의 말은 견인력, 즉 끄는 힘이 있고 파괴력과 응집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권면하고 세우는 귀한 언어들이 나오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참으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탱시켜 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보여주는 행동들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닌 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나 똑같은데 내가 뭐 굳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예배당에 가고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믿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업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탈세에 편법까지 동원해서 사업을 일으키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 힘들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말씀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며 꾸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자꾸 눈이 돌아갑니까? 과감하게 그 눈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내한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내를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 아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신앙마저도 그 뿌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데는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ITL 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ITL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에 조그마한 전도지로서 저희 BBN 웹 주소와 함께 뒷면에는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청취자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께서도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4: 제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도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기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2: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5: 예수께서 머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십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대낮이라도 모든 사물에는 그림자라는 어두움이 드리워지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죄의 어두움이 덮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최고의 헌신이며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듣고 함께 부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0: 저희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BBN 방송에 관심이 생겨 직접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방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송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후원 방법입니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나눔의 경주에서 후원을 약속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BBN에서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고 또 나누어 주셔서 BBN 방송을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는 이러한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동력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세계 복음화는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중요한 본문인 사도행전 21장의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의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려 그를 붙들고 외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혔습니다. 바울이 가장 고귀한 동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서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을 따라 친족이 된 유대인에게 그의 믿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주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은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 알려주면서 히브리인 신자들을 상당히 분노케 했던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 들은 정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는 관계에 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명백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이 범죄한 것을 제하여 버리셨고 사실상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므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강조하는 점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은 조만간에 바울이 이 초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의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어쩌면 이 불화를 무마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계획을 바울에게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끝마친 네 청년들과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 적절한 제물을 드리고 유대계와 동의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저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G. 캠벨 몰겐 박사님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의도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기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라는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묵묵히 그 제안에 따라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네 청년을 데리고 성전 구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는데 대략 7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 기간이 거의 종결되어 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즉각 바울을 적대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드로비모라 이름하는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온 네 청년도 헬라인이라고 결론을 짓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함이 점점 더 커져서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고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예언되었던 결박과 환란과 바울을 대적하는 소동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30절을 보십니다. 30절은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마침내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31절에 따르면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므로 바울이 죽는 편이 낫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 지역에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큰 절기의 때였습니다. 이때는 유대계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강화되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 안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이 전해지자마자 로마 군인들은 즉각적으로 출동을 하였고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는 그 일이 그쳤습니다. 33절에부터 시작해서 또 보십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군중들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소.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라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슬픔이 된 것은 자기 심령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많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꿈꿔왔던 꿈과 바울의 삶에 큰 동기를 주고 삶을 특징 지어줬던 소망과 열망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매를 맞은 바울은 그 몸이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구출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렇게 바울의 생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고소하는 제명은 많았습니다. 한 무리는 이 말을 하고 다른 무리는 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정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어붙여서 군인들이 말 그대로 몸을 잡고 옮기면서 바울을 잡고 치려는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막사로 데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바울과 군사들을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막사로 들어가려고 할 때 37절에서 바울이 천부장도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천부장은 바울이 반란을 일으킨 애굽 사람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부장은 마침내 그 애굽인을 체포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사역하던 중에 전했던 말씀 중 가장 극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전할 무대가 준비된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몹시 쑤시고 아팠을 것이며 머리는 빙빙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상황이 자기가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는 그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천부장에게 말을 해서 모인 군중들에게 말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의 증거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21장의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리고 이것으로써 우리는 21장의 마지막에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항상 옳은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의 증거가 타협되지 않게 하시려고 간섭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헌신하는 종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에 저희들이 충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R.A. 토레이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업적과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도는 혼잡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복잡한 시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 기도로 무장한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만약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BBN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대들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기까지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이 시대를 어둠과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죽여서 온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온 나라를 악으로 몰아들여 폐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온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불러내리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는 화면은 무엇입니까? BBN 한국어 방송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BBN 한국어 방송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듯이 BBN 한국어 방송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주전 3600년 이후 사람의 역사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한 그때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다 조사해 보면 약 292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56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292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다 전쟁의 범벅이었습니다. 전쟁하면서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에 약 8000개 정도의 평화 조약이 체결됐지만 모두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14,351번에 걸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으며 그 전쟁의 결과로 36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맙니다. 36억. 또 재산의 손실과 관계의 망가짐, 마음속의 상처들로 인간의 역사는 얼룩져 있습니다. 손실한 재산들을 다 돈으로 환산, 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그 금을 가지고 허리띠를 만든다고 했을 때 허리띠를 갖고 온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도 남을 만한 그만큼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덩어리를 다 다시 정확하게 측량을 한다고 한다면 약 150kg의 두께를 지닌 허리띠로 지구를 두를 수 있으며 150kg의 그 폭과 함께 10cm의 그러한 그 10m의 두께를 지닌 허리띠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10m의 두께, 150kg의 폭을 지닌 것으로 온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재산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금의 손실에, 돈의 물질의 손실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인명의 피해요. 그 마음속에 남겨오는 상처의 자국들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화. 이 평화는 전쟁을 넘어선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전쟁도 누그러뜨리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사건의 메시지, 그 영광과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평강, 영광과 평강. 예수님 오시기 그날까지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던져주고 가셨고 오늘 그 평화는 그 평강은 경험되어질 수 있으며 그 평화는 결국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또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오늘 보시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그 오리지널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개되어 내려오는 드라마.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드라마가 지금 아름답게 멋있게 찬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세 막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막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방문이 소개됩니다. 이 드라마는 신속하게 그러나 멋지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 자신을 이 목자들 틈 속에 집어넣고 그때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 아마도 이 양들은 유월절 때 사용될 양들일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들을 방문하십니다. 강림하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그들은 무서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드라마의 청중은 목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은 결코 아니었으나 목자들은 신구약성경에 보시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 목자들은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목자였으며 모세가 목자였으며 다윗이 역시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대표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하늘의 드라마가 이 땅 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보시면 제2막 천사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실상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되어 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한다가 동사고요. 목적어는 큰 기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큰 기쁨 그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 자체가 큰 기쁨이며 큰 기쁨의 본질이요 본체요 true essence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무게가 담겨있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He is our Savior.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거니와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함을 다 하나로 묶어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셨고 그러기에 당신이 그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 제사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며 당신이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희생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또 그러나 이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자처하시고 바쁘신 그분께서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자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지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 제호바 갓,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천사들은 이 기쁨의 내용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표적은 구유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여기에 성탄사건의 신비가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으며 복음의 핵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그 성탄사건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가까이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제 3막 수많은 천군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호련이 이 호련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방문 기대하지 못했던 방문을 표현할 때 이 호련이라는 표현을 쓰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기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 두 가지를 선포하고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련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고 이 청중은 극히 제한된 목자들이었어. 그 들판 그 계곡이었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합창 소리는 너무나 멋있게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영광과 평강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 하늘 위에 지키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치밀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상황이요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성탄사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지자들도 아니고 여러 방편과 여러 부분도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만개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전개되는 이 성황기기에 하늘에서는 영광 영광 영광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시는 그 계획이며 그 여정이었으나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능히 뒤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결국은 이렇게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하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exclusively 그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같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교황이 전파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서 문제예요.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며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이제 공생을 30여 년 후에 시작하시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시는 모습을 구주 되시는 모습을 주 되시는 모습을 보고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영혼들만이 허락하시는 그 평화를 평강을 누리게 되죠.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말씀하기를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Go in peace, live in peace, continue to live in peace. 지속적으로 평강 가운데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 평강 가운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50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니 자기 백성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거죠. 본문 가운데 세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화를 즐기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드셔야만 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씩 웃는다고 그래요. 애들이 400번 웃는다고 그래요. 한번 계산 세보세요. 가서 세보세요. 400번 웃나. 어른들은 15번 웃는다고 그래요. 그 웃음이 다 왜 어디로 사라져 갔습니까? 우리 다 어릴 때 400번씩 웃던 사람들이었었어요. 385번이 다 어디로 갔냐는 얘기. 우리는 웃음을 제한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웃음을 뺏어가는 인생살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빼앗긴 웃음을 주님 안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전쟁의 연속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역사가 인간 내면의 전쟁은 그보다 더 많은 횟수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의 전쟁, 아니 하나님과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며 놀라기도 하고요. 나와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싸움박질하는 인생이죠. 싸움박질하는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은 한편으로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 오늘에 대한 불만족,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시그먼트 프로이드는 아고라포비아, 이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마켓플레이스 피어라고 그러지, 많은 사람 모이는 데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아고라포비아를 그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주장했던, 그 평강을 주겠다고 했던, 지금은 프로이드가 그러한 아고라포비아에 고생을 했어요. 에드가 알렌 포는 클로스트로포비아,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 못 쉬는 사람들이 있죠.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시, 돈 많은 그 사람은 악수하는 포비아가 있어요. 악수를 못한다고 그래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언론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은 germs phobia, 이 세균에 대한 그런 두려움증에 고생을 했습니다. 존 매든이라고 미국 풋볼, 아메리칸 풋볼에 아주 훌륭한 그런 뛰어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행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LA를 가도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그래서 그분 큰 버스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버스가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 아가시, 이 테니스 스타인 안드레 아가시는 거미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 공포증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문제는 기도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하려고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갑자기 두려워지는, 말씀을 보려고 하면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말씀 공포증입니다. 11조 공포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바치 가서 막 먹으면서도 이 설교 공포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까지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다가 설교 시작하고 2분 내에 조용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사실 우리 인생 두렵죠. 두렵습니다. 건강 문제를 보장할 수가 없고요, 우리 직장도 보장할 수가 없고, 우리의 관계도 보장할 수가 없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와의 전쟁 가운데 내가 혼자 싸우다가 지쳐서 우리는 낙담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진행되기 힘들어지니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말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목자들과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방문을 환영하는 영혼들의,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선택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경험을 다 해봤던 영혼들이며, 아니 이 경험을 오늘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이 평강의 경험을 맥시마이즈하는, 극대화하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는, 평강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발견하시며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성탄의 의미이구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하늘의 찬양대에 마음과 목소리도 동참하십시다. 분위기를 보시면 천사들이 멋지게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음기가 있어서 녹음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다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할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나 얼마나 우렁차고 멋있고 음악적으로 아름답고 성령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성가대의 찬양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그리스도에 주신 이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우리도 감히 전에는 그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지금은 하늘의 찬양대에 우리가 함께 조인해서 함께 동참해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내뱉는 표현들은 찬양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즐겨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심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얼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흥얼거리기 딱 좋은 그런 시기예요. 아름다운 성탄의 찬송들을 노래 부르며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오직 그 평강을 경험한 영혼들만이 이 찬송을 자연스럽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영혼들만이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 표현을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까 시편에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사야서는 말씀하기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더블 포션으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영혼들만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하기 전에 과연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으로 신앙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뵙기를 애쓰며 내 영혼이 그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불평할 내용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불평도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영혼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며, 나에게 그 불평의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내가 이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이 쏠려 있지 못함으로 해서, 아니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여기저기 항상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오는 기차를 모기 한 마리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죠. 제 손도 못 막는 모기가, 기차가 달려오는 기차를 모기 한 마리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150km의 그러한 긴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모기가 저항할 수 없는 똑같은 비율로, 아니 그 이상의 비율로 죄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 자그마한 모기만한 죄가 하나 있더라도 우리 몸집이, 우리 영혼이 150km에 해당하는 그 긴 기차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모기만한 만큼의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은 평강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보톨리누스라는 그런 균이 하나 있어요. 균이 있는데 이게 썩은 소세지에 생기는 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비율의 균이 하나 있어도 그것을 소세지를 먹으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요. 치명적으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탄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평강이 가능케 되며, 평강이 가능함으로 영광으로 연결되는 메시지이며, 이것이 절대 진리이며 오늘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기 한 마리만큼의 그 죄악이 있어도 엄청난 기차 능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만 됩니다. 죄의 도우심으로 죄를 제거하며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주시는 그 평강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속에 자연스러운 찬송이 울려나게 되어 있어요.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다 와서 경배합시다. 엎드려 경배하세요. 엎드려 경배하세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내친김에 제가 한번 특송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0: 정말 잘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걷어차는 미련한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하늘의 성가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찬송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적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성가대에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와요. 그 억울함을 하늘의 성가대에 조인함으로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받아줘 관둬. 그러면 나는 하늘 성가대에 조인할 거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송, 평강을 경험한 것을 찬송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평강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이 곧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영광을 주 앞에 또한 올려드리게 되죠. 성탄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평강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우렁찬 성가대가 되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성탄 사건은 매듭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찬양과 감사가 있죠. 그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셔서 찬양을 돌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력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을 때 찬양을 주 앞에 돌려드리게 됩니다. 내가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경험을 함으로, 유혹을 내가 뿌리치는 경험을 하고는 하나님께 또 한 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를 지은 죄가 있으면 자백함을 통해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평화를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괴롭힌 영혼들을 용서해 주므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풀 사이클을 완성하시며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요한 시바시찬 바하가 그 훌륭한 음악가 바하가 상당한 믿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작품 맨 앞에 JJ라고 항상 썼고요, 마지막에는 SDG라고 이니셜 세 글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앞에 JJ는 Jesus Juva, Jesus Juva, Jesus Help Me,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뒤에는 SDG는 Sola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Sola Dei Gloria, 표현이 여러 가지 다 다양하지만 Soli Deo Gloria, Sola Dei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자기 작품의 앞뒤를 Jesus Help Me,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바하는 얘기하기를 음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람들의 영혼의 신선함을 공급해 주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곡을 쓰면서 바하가 하고 있던 그의 음악가로서의 인생 철학은, 또한 음악 철학은, 음악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른 영혼들에게 신선함을 전해주는 것 이외에는 달리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얘기하며, 그렇지 않다면 참된 음악은 존재하지 못하며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려주지 않는 음악은, 다른 영혼들에게 신사람을 제공하지 못하는 음악은 그냥 사탄적인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얘기하며, 그는 자기의 모든 작품을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작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JJ, STG 이니셜로 그의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Jesus help me,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며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내가 과연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원하셔서 이 삶을 가능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평강을 듬뿍 경험해 어찌할 수 없어, 절제할 수 없어 그 감격을 찬양으로 표현의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도록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의도를 따라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며 찬송을 주 앞에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며 우리 인생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각 영혼 영혼 위에, 우리 각 가정 가정 위에 듬뿍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란 죄 용서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비록 66권으로 구성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고와 예언을 담고 있으나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다음 사건을 계시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동안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백보좌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구도를 제시하여 줍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성경 하나님, 천사, 사탄, 구원 및 교회,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 등 성경 교리 연구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여러분들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갈 때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BBN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반드시 상급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의 ITL 카드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도 쌓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엘리야야.
1: 오, 하나님.
0: 너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너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깨우쳐줄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내 너에게 그 사람을 일러줄 터이니 찾아가 제자로 맞아들이거라.
2: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는 자신의 몸이 점점 늙고 약해져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터라 서슴치 않고 일러준 곳으로 찾아갔어요. 밭이 많고 과수원도 많은 부자 마을이었어요.
3: 아이야, 말 좀 묻자꾸나. 이 넓은 밭이 누구 것이냐?
4: 예, 저기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죠?
3: 그래.
4: 그 아저씨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죠.
3: 이름이 누구냐?
4: 엘리사 아저씨예요.
2: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이름이 비슷하지요?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이며, 엘리사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한참 동안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엘리야. 그는 천천히 엘리사의 곁으로 갑니다.
5: 아니.
2: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데 엘리야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겉옷을 벗더니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6: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을 따라가겠다니.
5: 어머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저분은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저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이상 영광이 없는 일입니다.
2: 엘리사는 그때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3: 너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나를 대신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2: 이 앞에 이야기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가에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것은 엘리야의 겉옷뿐이었어요.
7: 선생님! 선생님!
2: 하늘을 향해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5: 이제 나 혼자만 남았구나.
2: 그러나 그는 이상한 힘이 자신의 몸 안에 넘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가진 힘이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 이후 약 50년간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6: 저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5: 예, 무슨 일이십니까?
6: 우리가 항상 먹는 샘물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8: 네, 선생님, 이건 큰일입니다. 왕에게 부탁을 올렸어도 방법이 없다기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2: 이스라엘에서 손꼽히는 커다란 성 여리고에 있는 큰 샘물이 이유 없이 물맛이 이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6: 그냥 소금물이 돼버렸다니까요.
8: 네, 그 물로는요 세수도 할 수가 없어요.
2: 엘리사는 그곳에 찾아갔어요.
6: 보세요, 선생님. 물맛이 이상해지니까 새들도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8: 새들뿐 아니라 나무도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2: 이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무성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갑자기 물맛이 이상해지니 온 주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6: 이건 마귀의 짓이야. 틀림없어.
2: 엘리사는 샘가에 서서 커다란 연못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5: 누구 가서 소금을 한 통 가지고 오시오.
9: 예,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2: 소금 한 통을 받아든 엘리사는 잠자코 그 소금을 샘물에 쏟아 넣었어요.
10: 아니, 선생님. 지금 샘물이 바닷물처럼 짜서 야단인데 그런 곳에다가 또 소금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그러나 묵묵히 소금을 다 붓고 난 엘리사.
5: 이제 됐으니 물들을 마셔보시오.
10: 아니, 이물을요?
2: 사람들은 머뭇거리다가 조금씩 물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7: 아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유, 이건 물맛이 돌아왔네. 그전보다 더 맛있어.
2: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11: 이거 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12: 어서 오세요.
11: 어제가 보름인데 왜 돈을 안 갚는 거요? 왜 약속 날짜를 어기느냐 말이요?
12: 죄송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 빌린 돈을 갚으려고 어디서 돈을 꺼버리고 돌아다녔으나 그만.
11: 핑계대고 있대. 어디서 누가 당신한테 돈을 꿔준단 말이요? 돈이 없으면 어서 나와.
12: 예?
11: 빚을 못 갚으면 노예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난 돈이 남아들어서 꿔준 줄 알아? 당장 나와!
12: 여보세요, 나으리. 하루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11: 좋아. 그래도 돈을 못 구하면 당신과 아들까지 모두 노예로 팔아버리겠어. 딱 오늘 하루뿐이야.
2: 유명한 빚쟁이에게 걸려든 이 불쌍한 과부.
7: 에휴, 남편도 없이 살면서 애가 아파 약을 지어 먹이느라고 빚을 졌는데 이젠 빚이 문제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아유.
2: 엘리사는 우연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5: 할머니, 그 과부가 사는 집이 어딥니까?
7: 예? 저기 저 모퉁이 허물어져 가는 집이 보이잖아요.
5: 고맙습니다.
2: 그 과부 집에 찾아간 엘리사.
5: 여인이여, 혹시 기름 항아리를 가지고 있는가?
12: 예? 있기는 하지만 기름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5: 가지고 와 보시게.
12: 예. 이것인데요.
2: 엘리사는 항아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5: 여인이여, 항아리를 보라.
12: 아니,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5: 앞으로도 이 항아리는 언제나 기름이 넘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엾게 사는 그대를 도우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2: 또 하나의 유명한 기적이 있어요.
7: 비나이다. 저에게 자식을 하나만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으니 사는 것이 아무 즐거움도 없고 날마다 슬프기만 하옵니다.
2: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5: 여인이여, 그렇게 아이가 소원인가?
7: 예, 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5: 내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대에게 자식을 주도록 하겠소. 그대는 곧 귀엽고 축복받는 자식을 얻게 될 것이요.
2: 엘리사의 예언은 드라마졌습니다. 그 여인은 귀여운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1: 오, 엘리사 선생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지.
7: 예,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2: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엘리사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1: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2: 엘리사의 그러한 기적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려는 큰 뜻이 들어있는 기적인 것이죠.
7: 선생님!
2: 엘리사의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는 여인 한 사람.
5: 아니, 무슨 일이신가?
7: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5: 죽다니.
7: 아무 이유도 없이 차를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모두를 저에게 자식을 주셨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신 것이 더 좋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까?
5: 어디 가보도록 합시다.
2: 엘리사가 가보니 이미 애는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5: 하나님.
2: 엘리사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간 간절히 비옵나이다.
2: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13: 엄마
2: 예요 또 한 번 엘리사의 기적이 실천된 것이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은 성경에서 엘리사가 처음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1: 아니, 쟤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2: 아니, 엘리사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느 날 이상한 국을 잘못 끓여 먹었어요. 그 국 안에 들어간 열매는 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배를 부여잡고 뒹구는 제자들.
1: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2: 엘리사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5: 거기 보리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14: 예, 선생님.
2: 그것은 평범한 보리가루였어요.
5: 이걸 어서 물에 타라. 그리고 한 모금씩 마시게 하라.
2: 그 가루를 마신 사람들은 언제 배가 아팠냐는 모습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15: 선생님, 그 정말 이상합니다. 그렇게 아파 죽겠더니 약도 아닌 그런 보리가루를 먹고 나을 수가 있습니까?
14: 그거 보리가루가 그렇게 약이 되나요?
5: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흔한 보리가루 속에 그대들을 위한 약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독을 먹은 그대들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겠느냐?
2: 엘리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를 막론하고 도와주었어요. 그는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의 기적 중 가장 유명한 일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주 커다란 나라였어요.
16: 왕이시여. 오, 장관. 어서 오시여.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17: 사실은 그 때문에 왔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16: 뭐 그게 무슨 말인가?
17: 이게 전 부끄럽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16: 아니, 그대가 나병이라고? 이럴 수가.
2: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온몸이 가루로 덮이고 썩어 들어가며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죠.
16: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가서 한번 부탁을 해보게.
17: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16: 그대는 아직 장관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니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게.
2: 시리아의 장관이 앞뒤로 군대를 이끌고 황금과 비단 옷이 가득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5: 거기 누구 있느냐?
18: 예, 선생님.
5: 내일쯤 북쪽에서 한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야.
2: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5: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기서 요단강이 머지 않으니 거기 가서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말이다.
2: 이윽고 다음 날이 되자 시리아의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19: 여기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가? 장관님께서 오셨으니 나오시라고 일러라.
2: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18: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 든 분이 오시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이르셨습니다.
2: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는 군대 장관.
18: 아니,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왔으면 맨발로 쫓아나와 내 몸에 병을 위해 기도를 올려줘야 하거늘 나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강물에 가서 몸을 씻어. 강물이 어디 약이란 말이냐? 이런 고약한, 내 이미 죽기로 작정한 바이니 이놈의 집을 불질러버리고 모든 자들을 죽여버리고 가겠다.
2: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데.
19: 각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18: 안 되다니, 왜?
19: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괴상한 힘을 가진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18: 예,
20: 저 그러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강물에 목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8: 아니 이놈아! 강물에 씻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다더니 그리고 요단강이란 강이 무슨 약이라도 된단 말이냐!
2: 펄펄 뛰는 장관을 부하들은 달래고 얼음 끝에 간신히 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20: 한번 목욕을 해보시고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엘리사라는 그자를 잡아서 죽여도 될 것입니다.
18: 그래, 네 말이 옳다. 어디 그럼 한번 속는 셈 치고 목욕을 해보도록 하지.
2: 장관은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욕을 7번 거듭했습니다.
18: 아니,
2: 장관은 깜짝 놀랐어요.
10: 장관님, 몸에 붙어있던 허물이 모두 떨어져 나갔는데요.
18: 그래, 나도 지금 몸이 가렵고 아프던 것이 모두 없어지고 말았어.
20: 장관님의 병은 모두 나으신 겁니다.
18: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약 하나도 쓰지 않고 그 무서운 병이 나버리다니.
10: 이것은 모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리신 축복입니다.
18: 오, 여호와 하나님. 나도 이젠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이젠 나에게 다른 신은 아무도 필요가 없다.
2: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다가 마침내 늙고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땅을 치며 울었어요. 심지어 왕도 하루 종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21: 오,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시여!
2: 무덤에 넣어진 엘리사는 오랜 세월이 흘러 모두 썩고 뼈만 남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과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1: 자, 우리 아버님을 위대한 엘리사 선생님 발 아래 묻도록 합시다. 돌아가셨더라도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2: 당시의 무덤은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에 시체를 넣어두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그 동굴 안에 같이 넣어두려고 하던 이 사람들.
20: 조심해서 시신을 올리도록 하시오.
2: 시체가 엘리사의 팔찌 아래 놓여지면서 잘못해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1: 여기가 어디냐?
20: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2: 시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비록 뼈만 남았을 망정, 엘리사의 기적은 그렇게 놀라웠던 것이지요. 엘리사는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22: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세월들 속에 고난과 행복이 교차되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긴 세월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고통과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절개를 이어온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어땠든지 오늘 이후로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과부의 동전 두입을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드리는 삶을 좋아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전부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드러나게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BBN 방송을 물질로 후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제 BBN 한국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제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헌금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편 103편 11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느 부부 동반 소그룹 모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참석 부부 중 한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셨어요.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또 흐르는 그 눈물은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말해 주더랍니다. 함께 있던 소그룹 사람들은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부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분의 남편은 신앙은 있었지만은 심각한 급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또 4살 된 딸의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 보낸 그런 상태였답니다. 남편은 수십 년을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했지만은 이분은 남편을 자주 찾아갔고,

0: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주님을 십자가와 죽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에 맞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난 잘못에 어떤 자비를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국에 있는 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후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이 복음 전도자는 그에게 이런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로는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가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애초에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악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의로웠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말은 억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왜곡되어 있느냐? 이 점만을 살펴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말하기를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참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난 후에야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회개 그 자체가 행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실을 온전히 바꾼 후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0: 예수가 계심으로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한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회개를 비롯한 갖가지 행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BBM 방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BBM 방송에서는 BBN의 상징과도 같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찬양을 매일 오전과 오후 5시 57분이면 방송을 통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BN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찬양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구원시키시고 쓰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영복님의 더불어숲이라고 하는 책에는 건물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볼 때에는 그 크기를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건물인가, 누구를 위한, 누구의 건물인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위에 걸친 외투를 보기 전에 그의 생각과 꿈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어디를 향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인격적인 내면을 가꾸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저녁에 만나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 보호되어지고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지막 생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이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우리, 오늘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노벨 수상자인 소련의 문호 솔제니츠는 현대는 인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정신적 세계를 등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도덕적 빈곤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에는 가정을 상실하고 가정을 소외시키고 가정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인 자 글자를 보아도 사람은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응답도 잘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기독교인의 부부상인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부부상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를 실천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참으로 가슴이 내리앉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치나 국가 간의 분쟁이나 또는 가정과 사람들 간의 잘못된 파괴된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포악하고 메말라 갈지라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무너지고 없는 듯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되고 소금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오늘의 말씀.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창원 늘푸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 지난 시간에 이어 방송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황에게, 그래서 중세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교황 일대, 그 다음에 교황에서 교황을 세워놓기 때문에 중세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자기들은 그냥 문자대로 푸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게바라고도 해요. 게바는 아람 말입니다. 게바도 반석이란다. 그래서 예수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고, 시몬아, 내가 너를 뭐로 하리라? 베드로라 부르겠다. 아람 말로는 게바라 부르겠다.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내 널 게바라 부르겠다.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예수님 뭐 하겠다?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반석으로. 그러니까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사실은 베드로 자체는 흔들려요. 그러함에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자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느냐라고 할 때에, 너는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않니?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너는 흔들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듣고 십자가 앞에서는 세 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베드로는 흔들려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베드로도 교회의 반석이 되구나. 아, 그걸 본 거예요. 아, 성경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나중에 이 십자가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하고 도망가는데요. 그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불렀잖아요. 게바라고 불러. 게바는 아람하고 베드로는 헬라어니까, 이 신약을 기록한 사람은 헬라어 문화권에 있으니까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게바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렷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너는 사탄이 흔들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늘 흔들린다니까요. 시몬아, 시몬아. 그래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주신 이름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부른 이름이 있잖아요. 베드로야 부른 이름. 그것을 새 이름이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이름을, 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을 말해. 그 반석은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시몬을 보고 너 반석이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붙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리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서, 성령 임하고 나서도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음식 먹다가 음식 안 먹은 채 외식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책망받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시몬인들이에요, 다. 원래 태어날 때 시몬. 혈과 육으로 태어난 시몬.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다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 붙들고 있어요? 왜 우리의 이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갈 때는 미안합니다. 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말입니다. 설교하는 거 할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네, 우리는 할게요. 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붙들어요? 그 썩은 이름, 그 제약된 이름, 아버지의 혈과 육으로 난 그 이름, 제약동에 잉태된 그 이름, 사라져야 될 이름, 왜 그 이름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날마다 흔들리면서, 날마다 주를 부인하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요? 몇 푼, 푼돈 앞에 예수 팔아먹는 우리들인데,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이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우리들인데, 문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루 넣어 친구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고 싶어. 막 뭘 유혹 좀 안 해주나. 기회만 있으면 교회 말씀 듣지 말고 도망가고 놀고. 청년 때 그러잖아요. 심심하니까 야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재미는 없나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재미는 없나? 재미는 없나? 사탄이 날 유혹 안 해주나? 사탄이 날 유혹 안 해주나? 그 말이에요. 죄 짓는 거 치고 재미 없는 게 없거든요.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재미.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아,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죄 짓는 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게 혈과 육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이거요, 금방 말씀 보다가 보인 거예요. 원고할 때는 이 내용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자, 밀가루가 우리를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예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세 번 저주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부인해요. 부인하고 내가 또 돌이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돌이켜 주세요. 돌이키고 난 후에 형제를 뭐라고요? 굳게 하라. 그럼 베드로가 이제부터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했을까요? 이게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 베드로가 어떤 천국 열쇠를 전할까요? 놀라워요.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말, 아,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구나. 자, 베드로가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한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름했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자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죠.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알게 해서 신앙 고백이 나온 자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뭐가 벗겨져요? 멍에가 벗겨져요. 무슨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가 벗겨진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 못했다니까요. 왜? 율법에 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은요, 자기들은 메시아 오면 심판받는다고 살았어요. 심판받는 게 좋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장기로 살아야 해요? 이런 환경에 그렇게 되어봐요. 장기로 살 수밖에 없지. 물론 요즘 장기가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창기짓 하는 사람 많았어요. 남은 게 몸뿐이니까. 오늘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대생들이 물론 일부지만 자기 유흥비를 마련해서 몸을 파는 일들이 아예 막 공공연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장기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들 장기 중에서도 정말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일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몸판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장기들은 자기 유흥비를 마련, 자기 캐라를 위해서 한번 갔다 오면 500만 원 받잖아요. 짜다, 재벌 회장이. 더 줘요, 더. 가치에 따라, 상품 가치에 따라. 그게 오늘 이 시대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 장기는 달라요. 정말 가족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들은요, 자기 죄를 알아요. 메시아 오면 나는 심판받아. 나는 메시아 오면 심판받아. 죄인이에요. 세리에요. 나 메시아 오면 심판받을 건데.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나와 함께 먼저 갈 것이다. 누가 화가 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열쇠예요? 천국 열쇠예요.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의 짐을 벗기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지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가득 지우기는 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손가락도 깎다니. 이게요, 재벌 회장들이 아무리 윤리 경영을 외쳐도 자기는 거기에서 초월한 황제거든요. 법에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일부들이 다 그래요. 겉으로 나서는 윤리도덕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뒷구석, 그 뒷배경은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내부자들의 이야기가 그게 엉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적 상상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에도요, 아주 물론 그런 사람이, 일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 법에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권력에 정점에 가고 경제에 정점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은 뭘 하고 싶어요? 네, 꼼짝 안 해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도 가르치기는 뭐예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제가 창원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우스운 그 창원시청에서 붙인 표를 봤어요. 그 현수막을 봤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창원에서. 이 더운 여름에 뭐 이번 여름 휴가는 창원에서 금수하고 뭐 어떻게 뭐 금수하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우리가 60년 됩니까? 정말로 이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개돼지로 하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창원에서 있을 것이면 그렇게 안 한다고 외국에 나갈 거예요. 지 알아서 다 갑니다. 그럼 말한다고 개도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개도 될 인간이 아니에요. 교정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서붙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뭐요? 탁상행정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가도 그런 플랜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자,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늦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네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더 공경해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왜요? 왜 아버지보다 선생님을 더 공경해요? 아버지는 세상 사리를 알려주는 아버지만 스승은 뭘 알려줘요? 천국 사리를 알려주는 스승이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 선생이 뭐 천국 알려주는 선생 없잖아요. 돈 잘 벌게 하는 선생 많지만. 그러니까 천국 사리를 알려주는 선생이기 때문에 세상은 유한하고 천국은 영원하니까 선생이 훨씬 더 존경받는 거예요. 그게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랍비를 떠받들어요. 왜 떠받든다고요? 세상 사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어른들에게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 과외비 얼마 듭니까? 아이들 학원 과외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약간 대한민국 아줌마들 학원만 다 안 보내도 대한민국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번 과외 선생님 한번 모셔본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기는 했다 그래요. 아이들 성경 과외 하려고 뭐 몇백만 원 상품 구조가 한번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 망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요, 뭐요? 하늘나라 가르치는 그 선생을 아버지보다 존경하는 이유는 하늘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성국에 가는 데는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자기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그들이 세상의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더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한 그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더라. 23장 1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 그러면 기존의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전도해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생기면, 교인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뭐했어요 이들을? 천국문을 가로막았어요. 무엇으로 가로막았어요? 법으로.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제일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면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완성된 상태가 천국이거든요.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법으로 대하면 그건 부모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법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돼요. 아이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자녀들이 왜 삐뚤어지는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전부 다 법으로 하거든요. 자, 이번에 성적 얼마 올르면 스마트폰 바꿔준다. 이번에 뭐 몇 등 하면 자전거 사준다. 전부 법이었어요. 성적 내려가면 용돈 깎는다. 아이들이 그거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목사고 장로 근사를 해도, 오래 다녔다는 해도 예수로서 무조건 용서 받아봤나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세상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법이 있어서 지옥이에요. 법은 왜 주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알려고 유대인들에게 법을 줬는데, 세상에 죄를 알기는 그냥 그 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법 잘 지키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법 못 지킨 너희들은 죄인.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세리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창기가 되었는데, 나는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성전에도 못 나갔고 정말 탄식하며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천국 1등 자리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맡았다고 하는 그들은 백성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고, 교인 하나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현실이 2000년 전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법을 달라고요? 법을 안 주니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은 원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에 눈물어 보세요. 시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에 눈물어 보세요. 집에 10시까지 와. 10시에 와가지고 자는 체하고 아버지 엄마 잠들면 다시 담 넘어갑니다. 법을 안 돼요. 그런 사람도 한번 못 해보신 표정들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완성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무시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저렇게 천국 들어간다는 그들이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천국 열쇠를 맡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천국 열쇠를 맡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이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돌이킬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돌이켜주셨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사람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교회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자기의 피와 땀이 들어간 거 다 엉터리 교회예요. 나는 개척 멤버다. 나는 헌금을 얼마 했다. 나는 교회당 옮길 때 뭘 했다. 나는 전도를 얼마나 했다. 우리 가족은 몇 명이다. 나는 이것저것 했다. 라는 것들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건 혈과 육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건 마귀가 그대로 흔들려 넘어지는 교회들이에요. 오직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 베드로 부인할 줄 알아요. 부인할 줄 알아요. 베드로. 그러나 내가 교회 세우겠다. 누구의? 베드로 네 위에. 오늘 우리 부인해요? 흔들려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 이게 교황권을 가지고 교황이 파문하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세 번 해야 될 것을 오늘 한 번에 다 하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합니다. 우선 성령이 임하고서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복음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했는데 찔림이 왔어요. 아,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정말로 맞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대 사람, 이 먼대 사람 속에 오늘 우리도 포함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려는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가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전도하러 다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뭐도 지키고 있어요?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과도기예요 아직은. 율법도 어려서부터 지켰으니까 그게 습관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데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이방인들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율법의 문제잖아요.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제는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뭘 지어줬어요? 멍에를 메워줬잖아요.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메워준 거예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들은 천국문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율법의 멍에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결론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의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뭐 이제 읽어도 이게 다른 해석 필요 없이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한 시간 동안 한 게 이 말씀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거 누가 말해요? 베드로. 베드로도 율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라 할 때 안 갔습니다. 성령이 떠밀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갔잖아요. 법으로 못 가요.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서요? 믿음으로. 율법 지켜서 마음이 안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마태복음 23장과 연결되지요? 마태복음 23장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법으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에서 저주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율법의 멍에가 벗겨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거죠.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율법에 완성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법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꾸만 법을 요구할 것이지만 그 사랑받은 사람은요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사랑하면 되는데요. 사랑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 율법 지키는 우리나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엘리야김이 천국 열쇠를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받아요. 다윗의 열쇠는 왕궁을 열고 닫는 열쇠인데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그 3장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이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라 너희의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는 뭐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아니 지옥과 사망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천국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이분이 베드로 보고 너는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보고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 보고 갈대 같은 우리 보고 너는 나의 신부요 나의 거룩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그 십자의 사랑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혈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 이번 주 함께 하셨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와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9월에도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PBN 사역은 1971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한 이래로 1999년에는 국경을 넘어 중남미에는 방송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하여 전 세계 71억 인구 중 29억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인터넷 8개 언어 방송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말씀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BBN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문제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참 목자가 아닌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사꾼 목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아도 될 어떤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편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BBN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 바로 이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BBN 홍보카드인 ITL 카드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신청하셔서 BBN을 홍보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친한 사람끼리 또는 가족 간에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절대로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입술을 통해서 범죄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심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4: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4: 제18장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시발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싸움들과 모든 고통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래전 막강한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어느 날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글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은 내가 비탄에 빠졌을 때에 희망을 주고 행복한 일에 마냥 젖어 있을 때에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평범한 반지를 황제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이런 글이 써여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성경 욥기서 20장 5절 말씀에도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잠시 잠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